0: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
1: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
0: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1: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
0: 잊지 마세요.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2: 행복한 하루 되세요.
3: Whenever I want to join any community, they always welcome to me.
4: The people of Auckland are very, very friendly.
5: I just love our community.
4: And that makes you feel you're living with your kith and kin.
5: It's such a mix of people. It's very vibrant and interesting.
6: Every community is living very peacefully and friendly.
7: The Community Connection. PlanetAudio.org.nz. Loving Auckland.

0: She got me down on my bended knee.
1: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0: 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1: Need a break? Join Mariska and Kara for Two Sugars. Conversations over coffee, Wednesday afternoons at 3:55 on 104.6 Planet FM. Or listen anytime, planetaudio.org.nz.